0: 그러니까.
1: 왜다가는 가냐 뭐?
2: 왜다가는 뭐가 남고는?
1: 왜다가? 누니까? 뭐 저거야? 아 매자, 미수아, 나 못 줘가. 왜다가는 가냐 뭐?
2: 왜다가는 뭐면 나 뭐만
3: 해?
1: 뭐만 해? 왜다가? 누니까? 뭐 저거야? 아 매자, 미수아, 나 못 줘. 왜다가는 가냐 뭐? 곰바 오자카 인디카 방 모토레 안베자 디수아 타보토카 왜다는 거야 엄마
3: 자캉봄
1: 왜다는봄
2: 오카케 보세
4: 오 디발로 라죠
2: 보세
1: 발로
3: 오
4: 단단한
1: 런던
4: 부고나 발로
3: 라죠
1: 자캉봄 봄 오자카 인디카 모토레 디수아 다카페 아마콜라 왜다는 거야 엄마 Bemba. Bemba. Ojaka, Odika, Motore, Diswa, Dabili. Ojana Ganyama. Dikombe. Ojaka, Odika, Motore, Diswa, Dabili. Ojana Ganyama.
4: Jabu.
3: Ojaka.
1: Ojaka.
4: Ojaka.
1: Ojaka. Ojaka. Ojaka. Ojaka. Ojaka. Ojaka. Ojaka. Ojaka. Ojaka. Ojaka. Ojaka. Bom. Ojaka, Ndika, Montevé, Mokenjo, Diswa, Bili.
2: Ngangonika.

좋아한데 이만 우달래 왜 수위를 가져간 거지 왜 가봤어 화사산이 그 무지 차야 어디 구원 여보만 반지 왜 봤어 음악 아니면 달래 왜 가봤어